0: 광고 뜰수 있습니다. 바라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
2: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